0: 왕초보 묵혔네. 왕초보 묵혔네.
1: 나 너무 고백노나 다 너무 나스키야 다 너무 고백노나 왜
0: One more picket.
2: One more picket. One more picket.